0: 아래 쪽! 땅! 로스터 보러 와라, 링러로
1: 오시면. 비야, 또야! 야, 로 그게 냐뽀!
0: 디스라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에 아구라 끝나!
0: 저 블럭 아빠 니로!
1: 야, 올라 이끼 럼먹 이끼 야!
0: 오라 럼먹 그래. 땅안구 양 땅안구 로.
1: 니 그냥 다 둘러.
0: 땅안 생기 양.
1: 아빠 이끼 양?
0: 이기 kan dino ulang tahunmu. Happy birthday ya, Yang. Tapi adik kapan juga ya, Yang?
1: Apa tuh, Yang? Gue mikir kuwi.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eh, ra tau, Yang.
0: Muka-muka adik iso ning luar negeri ya, bariki ya, sugi terus ni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 ya. Happy birthday.

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나 싫어하네요. 기독기다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려요. 나오 니마사 늦반 시보다오 여러 개다오 내면서 성우들아 아기